0: 엄마 특허라도 요다지?
1: 요.
0: 예, 난 니나 엄청나게 오무지?
1: 요, 요.
0: 오, 야, 오야. 야. 난주, 난주, 우리. 저기서 특허는 니가 봐?
1: 니가, 근데, 그 나 다시는 니 지금 니가 뭐.
0: 오야. 지나다. 난 조주 있지?
1: 조주.
0: 야, 안 조.
2: 为了科学记录，牧民们商量着把雪线监测的时间固定下来，一年两次。这两个日期，他们摸索了好几年。
0: 我们这他做我九个，他九个地村长委员开进来，但可能就还是俺为去叫俺给你们了，但你。你就一次叫我给你们第一单去了呢。第一村确实的，他说，大可给人开机呢。你多挣来的，他俺为去叫我个，是他干牛的呢。他可给十个三单开机呢，可给猪萝卜呢。第一村他们的，就一次叫我个第一。